노부숨 시베 송세티 세난 조베젤리아 파삼티 모투 파마 드베 송세 파메 끝인 시베티 본드충 제티 직탄다 공가덴진란에 잠나샤 제 땅만케니 로산라지도 땅안나초 파마니 직댄티토 정일러 치가슈타 지슈난게키 미티길라 파메 끝인리에 진치워 미스체 주구요시 세디날히니 캐르강 토르베 닌데망포 쳔 파마 쳔페 쳔심티 교외 이충르 구디 쳔심기 다모팡파타 파메 잠토 록드페 셈바타쿠시 쳔바르체요시 파르삼티 랭게네모트 파메 끄친 시비에 송세티 센조나

0: 바등 디르브 사르비 종캄 코리그 첨진 제종 말릉 즈바등 티고 청다 동지르 사싱 담비 첨지 일글린지 아멍지 군둔시 요지 송요 호싱 아르체나 세르응르인 마릉 위콘 괴조 샹치나 첸시 남부 이르그 묘르가랑 쫑클라 왕모송 르윤 반정거 디탕당비 조와 자시비 샹리 오프이야 로캉기 알론든 텐크르 용 자질 탐니 알로 동구 츠바디 산이제 니콘 접제 지제라는 퍼등 아버글 탄용가 공필라 회서제 버글르 그니 텐크르시 산은 시요 왕모 신딘 니콘 살비야 로통 체요 공시 제차바 제니르 준바 장원린지 왕모르 케제 텐콘 펀슴 츠바등 니올 투흥 등이 요비야 랑숑가 텐콘 라테니 남정제 텅당퍼 오프야 방립 토알록 동아등 오프 방립 온 님즈시바 사차치니 용법 탕아니 르바시비 장리 등 오프 펜츠나 사브리시비 공패제 남바 외제데 앙이니 정리제 종캄제 펜디 등 환주르제 펜디 저초제 펜디제 정부 섬든 타바송 요지 송요 멍흐라랑제제 철로 텐쿠르제 알군돈츠 동아 동시랍 젤리 책글 송아등 잠릉거 앙 땅퍼를 헤비요 흥흐시나 절우 니통니 찌글로라 아릉제제 알롱로고땅 오후 산흥 알롱통 첸쿠르제 알롱돈츠 동아 동시라 심잠 선지인 바질라 고라 쳬비의 제춘치히제 땅승 알롱흐 코출제 말그장 챤센요 비스르 튼칠 니흐제 버그멜르게니야 자투 치르신 바땅튼 종캄 코리 송충근 더히징 저초초이 초제 조진 아르니흐다 공플런 조신요 멍허 아릉지지 고라쉐비의 제춘치 희지야 등승 아치지 튼칠 말그등 고라쉐비의 제춘치 희지야 탄벨싱 응차이 뉴총 춤라시가 된신 니콩살비의 랑크르 춤르르 캡츠라 자차 앙압칠이르게요 마등 아랑숑 카맙시 튼냠니 젠 지리 희정 미지제 사제 쳔비 방데 대지 잠진요
1: 다나 슬툰 스켈라 지피 버랑다이나
2: 너 워킬레 스탐지 조비 통티이네
3: 산지르 근디
4: 존문 워크 잘음 장중 현청 칸이 배위니 찰레 니체르 산굴 비임 존문 상친 상리 상대 티니 지론 중화다나 다루 쩐데 존문 지 정도 제든 상식 톤지 입시통 시일은 즉전라 근디 당사 당화등에 샤와 거소 소르름 걸랑 진제 점리블랑 유데 다르티와르데 Tsongmin Xiangqin Yongjie Jiangduk Zatong Deng Jiedan Xiangli Tunzi, Sani Rangjinjie Xiangli Tunzi, Chaydan Bilag Xiangli Tunzi Jie Jijang Bur Chikdung Ngabjia Samchu Sokchik Lathipa Deng, Lor Ngunma Deng Deng Nap Tanlang Ngang Gongpin Rupjin Yode. De Deng Chab Jige, Nipshie Deng Nijie Sukma Nier Jiangduk Sirik Tunjil Jie Chir Nginzan Shui De, Tsongmin Xiangqin Jie Nijie Jiangduk Zan Chik Lakul Li Togal Shui Yode, Jiangjie Jiangduk Sirik Mabji Jie Cha Chaydan Jan Jie Tunjil Deng Jie Jobjal De, Udeelangang jangduk sirigji mabji jichan donchul saani sa tsalujir shi paatangay. Jayungji jirdan shangli tunzi tenji jichang buru jubji lalibyo de.
0: Zhongku wajja jabi tukbaya ni cila. Ni chira zhongyang zhizhig buyi, jayungwa jichi ranglikji lhubsi huishtu nashtanji kakjig la mang dhigba zhila. Chuna huishtu nashtanji dhinji dundan la mang dhigba di dhig, shangchin dhig, arang chung zhung, zhong chira. Xinjiang tunjilan zikchin hongdi ji simchi sushchig la chabiyo paatangay. Арыг мэнжава дэнг чабхун мэнжавэр тахтуг шэчин ю бэй, цунсил арэнжин чун чива дэнг хуэтун че дуньхэн бэрд тун ю. Цунгэн шэнчэн шэнзи шэмзул кэнг дэнэн цэйу бэшэл.
4: Цунгэн уоркэ жалым жангжуг нянчэн кэнг нэ бэвэй нэ цэл. Нэ чэрэм цунгэн шэнчэн чуфтэн в дэйтэн айун лан кэнг нэ нэцэм журу атар на. Цунгэн шэнчэн чуфтэн в дэйтэн айун лан кэнг гэ. Zhongwul mankeng gi wdeetang lopso tangsa bebi loksam jeb shangil jeje nirtung nirtig lo ni nirtung nirbje lo si pa banjum si pa tanga. Namang jen jeb wdeetang lopso ga yasab chanti, dandig gi manchui marni wdeetang lopso siyabsi ni pa cherab tangni. Rjenam jen tanga, cadan jen jeb wdeetang lopso leki namba si ga chakbar shindiga. Nirtung nirbje lo lepdi, Tsorungun shangchin yung je zhongwul manchui wdeetang arganif shang zalab jachin nirbje la lep sanjig jarede.
0: Zhongku wajja jabi tukpa ya ni cila. Jacob Totten a dating a yun hankang so, burjig sum jean dimple she be. Nachung she be a dating a kuranga, gilichula skiffle changula. Jalu nitung near Jaluni, Jalu nitung sum jalu ye, a langsha dunchula dunsub she badanga.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이내 모두지 남을링게 소로 비야기 루셰티나 코나베 타나웨 챙푸시야데시 루셰티 시치기 난된 토르투 틴테스리샤 최장 청진인구 샤브린숨 캡타 카가 토토난타 푸도로 렌숨 난타 최장 장시 난타 샤브린숨 캡타 가가 토토난타 땡초 할라 퓨 유스샤

나블히게츠 케네 탄더센 심부티니 나즈틴람토 오구디슈비 신종 양인길레 센시 광기투스나 나블히게츠로 변종기 소야라 루시에 센딥기 다나위 루시에 니부카치 구디슈비 샴기투스나 리나 나블히게츠 시지단 신다 망주레 중앙타 셰브템 켄젠라네 다나위 루시에 난츠 롱바시아티 세네그시에

0: 좀 보르도 템바치에 유지 좀 없이 샤르괴낭 남의 추단타 사장기 먹더비 야부야부타 서순 소르타 박소 외부사베 주경 자주 균용년 랑련 따라와 중카마라 렉스 동교로 지교르 샤르괴당 군디 동화 남시 균도라 카디 후르타 조바 방미기 튕기당 조계당 경유르 차바치바 지도 대비 중국 조준기 대자기 特地 송화 제도 대비 중국 조준기 견례마라 퇴구 창도 동화소 초듄태기 조내 링케 구지세유 제도 대비 중국 조준기비 롱아첸기 철구 중업바니 제도 대비 중국 조준기 공기 계급 진배 체든 철구 도모대기 리지 개비 철구 디니 땡의 중감 고려 송종례 제도 대비 중국 조준시에바라 리지 제바 대통례 중함 코리오 송중대 뒤 박조 국주 제반에 지도 대비 중국 조준 제배 조수 고군의 총규 제바 전부탄 예동 겸이 숨주 송을 호로 제대 중국 믹세 문주를 용화라 사진 대비 멍시등 유지 송유 없이 랑지 실수 랑기기 예동 겸이 숨주 송을 호 리그 지도 대비 중국 믹세 시제 찬의 문주를 용화 제유타 뒤럽 뒤 뒤기를 경도 전에 중함 시배 균 용내 도로 전부탄 방미기 공배 동당타 초계다 균 용내 주비 제도 대비 중국 고군의 준사로와 제교시 롱아생기 차르규 종업안이 롱아생기 차르규 집시비의 각주기 제도 임배전이에 응어진 치두기 뒤섬식 인도 니도 야미 숨주성을 뒤 제대한 중국 믹세 문주를 용화라 각제 멍시 등교타 등긴 중국 임배시
1: 디글의 군의 비원 내수 사고바를 계급 공배타 둘주 오연량간의 신도 중화를 신나 니도 이슈 저주류 카순배 개친이기 주주 남창 니자란 삼주 체바타 균 유리내게 외 믹세 개비 몽유 골통주로 치동급의 숨주 수양아 귀리 체승바시 티나 탈루 개친이 주주 남창기 세도 차장 삼주 체승바시 탈루내송 계급 공배타 둘주 오연량간기 지유레리 존니르 디젠타 냠지기 군해 균 골통주로 계동 귀리 체디 남창 개친 책동 십계 줍든 주준 체파를 갸주로 체바티다 전제사드타 지주법규기 중캄 송종라소 지주규기 짐주멍시 지구 개친 총결기 사워 동람차와 추비 레저 개친 누규 감수주람사바 토림롭스 뷰세 토르동 청송 레저소 존내 최고 수유바시 대단 접지도 철구 소구탄 시주 댐비 직수 람수 사투 소기 세덥러 구디 강교 동신 유바탄 대난 장람기 마조탄 몽유 두리탄 링콘 람수 투상도 동화탄 지주 규기 총기르키 쪽추 장세기 준주 남비 둘줄의 갑주를 제판 신뢰기 출인 촉두 둘주 딩습도 동화 소기태 뷰세 토비권해 개진이기 조준래겐 칼라 구디 동기 유바시
0: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디루 순투 랑게기 주민 치르동 시균 균퇴왕 치료 심바타 튼세지기 주접 균체 메바르 렉소신예 제르스윈 소준리지 계지 춤라르 괴바라 군유 사바니규 가괴 돔지르 식나 디르도 당문에 앙아베 바라 계튼 주민 치직동 갸미 숨주 소준탄 튼동 치동 시바타 치동리 단동보로 고르 통주르 갸탄 굽주 고구탄 제와 고신예 무소남 고다시비 계급단 서구의 갸탄 응업줄 학점라 치송세 유바시 天能, Europe Nanjita, Asia, Shalu Nanjini, Shidun Shiyu Zoti Yimashi. Shidun Tunze Nama Jenki Nambar Chub Yuching, Zanja Chumi Chirtun Guipur, Gortung Juru Gatan Shibju Sinhe, Chumi Chirtun Rintan Domborgi, Juchi Dunyan Songyu. Sole Chumi Chi Dunzam, Chirtun Shinhe, Guiju Shiyu Gunche Mebar Gachir Shinhe. Ringu Gengu Lesu Chumi Gedon Haksam, Chirtun Shiba Tedaki, Jigse Gurshipta, Tenship Lubji, Jibe Shibshuso, Guiju Gikuru Nama Jenla Gabyu. 개난기 퇴구 상배 퇴내 제다 차조를 릭서를 띵해 개퇴 주민 칠동기 시균 땜병왕 치료 조신유
1: 디글레 군의 비외 내수 사괴바를 중국 속점탄 유럽 냠질행소 내신도 총괄을 신나 다와 초바를 중국 속점 내리기 탈계 둔장 야증급주탄 청중추 신바디 다와 콩말레 야세내 레고탄 청중숨 발휴바시 디난 레구 진부로 둔창 둔말을 발휴바시 구역회 토네 디는 ngakto sarbe dunchan kya jingab ju tan chengju sum simpati dawa koma le kya jene lekko tan chengju ji par yubashi lokdu chuche jikche su jun tan chendong jikche su jun jimju kyechen jikche su jun nyugyu junchung ki kimju lokche su jun so jimki gogo larya mangto zhobwe nengchu jung yabu yubashi majo tene dena denja yunur ki majo likchub changbur ki dunchan kya jingab ju ngabsi tan chengju sum simpati dawa koma le kya jene lekko tan chengju ni par watan Tiena, Sanglam Gedin Leri Tan, Kadri Gedin Leri, Buglam Gedin Leri, Jaxi Nurgi Leri Jet Sangma, Gajangabju Yenki, Gaki Kyokung Su Le Yubashi.
0: 디글레 군에 비비니

0: 두 의주미불기 미리 찬용용법 고르치니레 계획 니네 신뢰튜뉴기 로규기 신도 사바되바 림지체나 세지토베 신가 모치 십경업 중 없이다 촉동 주마타 디로 주리 튠세 돈치 갸탄 주영아 신바 샤공 오숨타 모제 튠세 니가 돈치 갸레게와 장도 기텐소 공기 팁지 시비 신뢰튠세 납기 줍시 신규 숨네 총습기 나바 초용의 렉수 신바 롭소타 면주 뒤칸지라 겐린 뉴딘 톱지 림지체나 사드 첨준 지도 덴베 총습 직동 주마타 시림기 겐다타 주시 돔지 시세 계속 급주 광을 얘기해 신의 전제 시대 민의 대결 뉴딘 톱아 네타 지야 소기 전제 사드 도구 락다르 제시 로다르 전제 민앙아동 학삼 총습도 균이 락제 겐산 랑고타 칠레 시대 민의 미팅 치직타 촉동 숨길라 소중 시대 총셉 다르게라 쇼용네 대결 체유바 제기 총제 상고 토유부시
1: 디게레 군에 비웨 네츠 니자라 여주 뉴줍 제신베 간인신 링뉴레 덴테 주리 람신 베바타 랑구응아 주리기 뷔세레 십세르 체반테 뇌미 쿠르송키 주리 즈냐라 체베파라 탈로 사자망 부 주주 칸키 링뉴 타 뇌메라 제 사바체페 주리기 뷔세레 게링 토베카라 촘레토 뷔글레라 링고 야보작베 피송응위
0: 디글레 군에 비브니스 니자르 게겐 톱치르 동웨 레타디 개외 롭스 튠주랑 뷔세 토르동 차르구 지비 토로 비즈 강기 속지다 고이 차도 롭지 높규도 규비 저지 니사 레고리 최대 익제 개린 레든 소중기 냠지 레든나 군디 동외 비리 송도디 종의 개외 롭자 침으로 소규 비진 개외 롭진타 텐진 롭진 산동 롭진 중앙 미리 롭진 종의 롭진 종의 미리 롭진 소 신우 규기 토롭주 학삼기 비즈 강기 군진타 레고 긍진 바 촌도로 중니 정지 릭뉴라 데니 토로 비즈 강 초교로 공비 동아디 튜조르 강 뷔세 토로 당니 사르틀라 샴디 슈시비 주든 소르 민니 비리 딩습 제휴 비진 기베 롭진 비즈 강기 군진 왕현 방기 사르괴 베제리 당리 능급 안주 딕뷰 냠뒤타 냠주 냠치 제기 군디 동외 레게 람주식 차과 시신규 비나 직내 안주 팀총 체치 제비 남장식 냠도 대휴 안주 비진 기베 롭신기 니치진 제유 롭친타 대주 중리 체치 소부 증조타 증조 기니슈 롭친 게라 카종리 냠주 시신규 니네 안주 롭친 도베주 관계 레드미니 롭종탄 튕코 냠주 기 최고 비신규 대단 접지 안주 비진 기베 롭신기 랑키 사르트 튕코 지다르 체니 로교 체유기 롭친타라 고예교 취십 시신규 지송유 바시 시도 중화를 식는 비진 기베 롭신 비즈 강티 계급 준비 남자 니기 니치 전부 인별 문제 대공 비딥 시엔디 수표와타 랑드 케딘 정시 주 고이 제바 진숨 치치기 차도 수준 수바 비즈 강기 레미 레네네 제디 외종 제바 소기 제답규 종의 계획 롭신소 미리서 괴기 토림라 림바예네 네피 로교를 제규 니도 니지양 로코나라 종의 다 스전기 미리서 괴기 토로블라 종네 림지체나 계된 정시 튕궁 주 망보 고이와타 정류 미리기 기록 미티 치숨 학삼 수종 제보소 신우 괴기 토로기 최된 익제 튕궁타 칠레 시대 미네와르기 해바 뉴대강 세유 종의 계획 롭신 비주 강기 고지 리원조이 비진 기베 롭신 비즈 강기 튜인 링부 안즈 비즈 강라 카데 로교 치신규 티니 니티리 구인베 잔디에 니람 로시싱 안즈 롭타라 비팁 치타라 신디 수표베 안즈 비즈 강기 비팁 기너리 퓨숨 소소 신베카라 던동 롭신기 치진타 시자 제보 소기 태도 뉴버 춘부 튜인 유지 송유버시
1: 싱글링게 콘세서 주르니 투슈 켄덴스 원제라 담바선 함히 리생근 군난 켄 다와 츠리나시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ebur chukiji.
2: Chuchud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gupe chichuyi, mu chi shunzi lembar chi.
2: Mi chiki, zhuyang si, gyangzhu chechua.

0: 냠조 르메 쯔완니 응엠지 덴데 양천 시키
1: 서초 강 시키 유티 미남 경화치
0: 미지 카키 김지 야게다 퇴문 고비니 중화 미지키 속자 내서다 뚝슈 내서 요한 내서 제이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퇴바
0: 셰쯔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퓨미 케쯔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궁금사 다들기랑네 생구축배 레젠티 중앙룽친 년친 지켜블레 군키 벽에 룽친 더 굴지 주피에 미지 양예 레젠시 안에 팅디 레젠키 저경버 계주히 디린 규미 팅게츠허 모투 사투 표시 냠무시피에 낭시 시부티 비교타 게남파 하장 년조외 송세카 쥐옥숨 체지시히 Tiringwelia, Lingelia, Jedi Supe, Sunse, Tangu Ti, Seba Jessi Pinsolat Ha, Sema Sunam Solane, Dana Besunse, Pang Miki, Zua Sipti Hi, Setini, Seba Jessi Pinsolaki, Sarsum, Samsisha, Sedea, Chesawina, Kongne, Pomo Donglinki, Nambetone, Dangwe Zaseti Impata, Sunse, Shibu Dangyan Jedant Ha, Parki Kapse, Tangnesi, Jegi, Nimgurton Danso, Nela Kissi, Nyamki, Chubusi, Donlin Chebata, Donlinki, Nabati, Jechabusi, Tuo.

0: 콘도 슈베다르바 중진기 리어드라 고랑기 이내래 고랑 대콘에다 게다 독스 유브딘데 제드발라 타바간라 아니 소소랑이 근데 처비야딘데 처 조디 초블람 란제 와딘데 체제 아니 미 쳔바 도고로 소 토바르치 어딘데 얘기 찾아딘데 체 아니 아 다 고급딘데 지 고랑게 통도 임바 있나 아니 중진내로 와
1: 다
0: 중진기 중중내야 친제 고랑게 파르티 나노라 파르티 까만이 슈츠니 학세시도 와라 데 나노라 고랑게 규림 강글로 발이 체도가 중진내도 승아 펴라 존예 이스 아니가 라지 랑고 대제 존예 이스로 와 딘데스 제제니 나보바 라지 랑고 다녀 망고지래야 체기도가 nga phela to ga yis ha to xi zang la sa ka to ro din de shu de zang ba ani mi mang wu ji ge hang san to ji ha phela e la sa es ji hang san gru ba mi din de che je ani gu du de ya tan de ka lo ba ti ro ba ko na ji to gu do wa ko nang ge to gu wo yin ji ma de le ze de te zum chi gu do de le da yin le ju de ya ke le ke lang cha je da ri wa ji de do wa 나라다 칼로와 로버츠 고레스 딘데지도 있나 군이 파제 조제 로버츠 제체제 고나주 숨부 님도 정직내 튼도와
1: 슈장
0: 튼제니 지금 람발아야 따르바 제종 이내제 따도바 파르키 캡서 유베톤조 믹세기 스지톤조 강글로 파르렌제다 규림톤조 까만이 슈제니 얘기 나올라야 아직 독도치 튼제니 강가디 나올로 루도와라
1: 따다젤 리오더기 nyendu langbeke da lamti tila tebe na tzidwen na si jangzu ke lam sumchi ge gyu je ni shio nubla pekyo jirba la.
0: Rila rila, taji sumchi ge shuya de da zirba jong chi ne penchung la ya zu penye ge lakba tu muda susu danje zhonya mangbu jige da jong gyu chi se migyu gi su zo jigli zi je susu mezi jige rwa da dindes che je nye ma māngbō zhōngyū nāngi nāngi lā sīrwa nē chā yā zhū yōng gā yō rō bā. Tā tīndē sī zhū jā kūrāng gā lē tā rī liyao dā lā dā kūnā zhū sūmbyū yī nē lē tā sīrwa nē chā chā shio nūb lā chā gā lī gā lī lā yā zhū dō gā lā. Tā zhū dū zhōng bā sīrwa nē gā dō bā lē tā chī rā yā bō shī bō chūng sō gā lā. Tā jī sīrwa nē dō bā māng chē wā tā shio nūb nūb nūb lē dō yī nā pūrī gī sā gu yu rwa, chīng rī gī sā gu yu tīndi māngbū tukwa tōn zō lē tū yu zāmbā yā nī lōng bā tīn zū māng zō gī lē Kōrāng yōng gī yu bā kō, Kōrāng dā bē rī chī yā dā Kōrāng lā yā rīmbā mē gu yu bā zhōng gāng kō tū yu chī yā dā Kālā dē yā dā rwa Nī Kōrāng gī lē lōng bā tīn zō yā jīk tē kōng nā yā dā gyū lūng kālā kāng zām jī chōng jī Nī jīk chī dā chī yā dā Tīndi sī tū yīmbā yī nā kārā chō rā shūk kīn chīmbū tēn bē 차라치차제르와 창물로게 도나침부 십부 나송라다
1: 시상
0: 다디네 야 스드원 기규도 반에 주나제 아니 참두
1: 참두
0: 뭐르와 참두 종기에게 다 그도 봐 야 좀 마무지 내기로 봐라 돈조 제디 주고 야 용제 아니 공부 그래야 레르와 레 아니 쭉쭉라
1: 하사
0: 소 하사 레기도 와라 다 딘데스 제제 즉 니마 돔제 듀와 모두 쇼제 용제 아니 타를 하사 레도 임바 있나 표기다 제유기 년조 이내제 리내 유고기 리고 이내제 코나도 상물하게 도나나제 코나나야 지디슈야다 알아 지다치야 딘데 15 나송알라
1: 시장 시장 타장시 단년동티 대백이 규림 출레이나 년군의 차샤나다 박자서 슈디 콘조 다안조 칼로와체 리아오더 쿠란 시지 코나스 숨 마네 용디스마 탕토마르 안조 팔미 고마신 버바 다시고 다살라 단님의 듄기 규림나로라 파조 10제 탕토마르 안조 칼로와 코나니 차샤넬레 모자 민부인바 아 지 그때 모자 모자 민부로 제게젤레 오늘 딘데스 남바스 동안 예 텐데메 다시고 지도 하살레디다 라바도 람파르이나 콘츠칼리칼리 십십십 용두선바 파즈 드브차제 주고 숨갈로게다 안즈 쳬블라야 이네지 동안에 두글로도 바직 벌어지 건제 방간라 샤루초야 이네지
0: 시산
1: 규림 딘제질레 단대한 안조다 지속의 초회기 근데 소로 검주디 내래 격부직다 미망체다 뉴슈 간라 간자 주로 봐 야 딘제 쳬르 아니 소속의 초회 나로라 근데 소레 드나 덴바다야 하후스 게지마 딘제지 중내랭에 지네 디니 요거게 름티 티트르 총백이 모살지지 섬그도
0: 다다래라 듄베 세보 신님데 고랑게다 규림기르와 년랑베 까마니 쯔니 유베 잠자테 듄베 신님데 배송알라 베베 님은 다가란라 가다치 책동 듄게래 계송아 아니 다 단다도 봐 친예동래 계도가라 다데 당부 최시르 봐 아니 징납제 줘르 봐 표현 요정게 듄베르 봐 다딜레 용스베티 더 그렇게 해버 봐라 다딘데

0: 근데 가보 제라 얘기
1: 요 말에 가지고 뒤를 갈래 가고 요 말에 어 직 보고 벤처션 자 담비 위에나 고지 고구치에서 랭귀
0: 제가
1: 아래
0: 지금 말해.
1: 어 랭귀 아래
0: 아, 네.
1: 어
0: 다 드네 지랑 기술이 이제 마담 이제 솔해서 그래 다 로열티스
1: 레레레
0: 리소지 대로.
1: 레레레 다 데디지기 근저스게 된직 주고 밤에 된직 아래다 근저스레 당아 디시는 진제 돈이 되민도스 제 셰셰셰라 지젠 때 밤에 다 다그레다 나주긴 로츠 마드 바타미다미 지기 마오비 직 둘람제디 소술라레오스 오늘 주슈도가미 에직 디네 제직 밤에 디 이제 통화 승민도 된 배제 직 소수기 자샤기 레그들 도체 슈비
0: 지글레살라 지 리아치스 칸이나다냐나 지크테주 간데
1: 어
0: 쪼브레
1: 주브레기마 딘데 주브레 얘기 지기 주한치스 지 제여 바얀 지기 전주치 지스여 딘데 주비 따급디디기 셰 땅바디 딘이죠 뱀바봄 전 지기
0: 제일
1: 주야
0: 이거래
1: 어 주한치스 지 딜렘브링에 딜렌 지 디스에 차는 지다 첨레가 되는 용지 잠배야 지어 자제기 샘보 차상 갑십신앙 가라
0: 제제
1: 대회장직 다 소소 오다 직 소소기 그냥 직소기 넘디 슈브디 직 노르미도 아삼 삼으로지 거기도 아
0: 나도 지랑 직 뱀바 보면서 쓰베지 다 뱀바 보면서 뱀바 종이 그래 종 종이
1: 제제제
0: 제도 그러마
1: 제제제
0: 다디 미마 우지 가보지서
1: 제라
0: 아니 디 쓰베젤 디 로얄 제수 치다세 세계 뭐 이기래
1: 제 드리 안주기다 간지스에 나메나르 셰토니 셰 마우스에 그래 있잖아
0: 알레
1: 어자 쓰베라 지얀 대회 마세 지기 어 뒤로 디진 종기 직 추스 말해
0: 아 대신
1: 어
0: 시동
1: 어
0: 디
1: 대기기 직 로사기 센속 시에 마우스 그래
0: 아아 다들 로사메도 세대 지랑스
1: 어
0: 나리아다
1: 리리리 있잖아
0: 리안치소
1: 리리리
0: 로즈나 아 디디문에 베리 리안치소 시에 뉴뉴뉴뉴로 봐
1: 리리 급
0: 로즈
1: 디디 뉴뉴레 있잖아 배제 직기 니 숨지리 유기 말이 아주디 자샤사데 제사도 좀 봐도 직디 다 하고 여러 밤에 또 아직 미진이 두두두 수요 여러 밤 되게 패치 니 숨질이 유기 말이잖아 되게
0: 맞으르스
1: 어
0: 아니 지난 돈마르 직자자사디 가져서 데 루얀트스로마
1: 에레라
0: 루얀트스다 자제다 아 도와 루 시에바시에마 직시르스도 좀 맞다미 루얀트스즈 메드메로 아르마
1: 레레레잖아
0: 시시에지 체니제다 갤라쿠지데 루얀스로마
1: 레
0: 도투스로마
1: 레잖아
0: 도치제 아니 루얀트스디 조제제 쇼리 단디 지랑기 공스 이삼스 조라마
1: 레레레기라 다 데디 두스에 지기 다지 도와 간제스 위에 슝기 덴제 르안 주지에 이네레 지기야 어 신당 소이네레 덴제 망우질네 이제 지기야 덴제스 위에 소에 가는 거네 차샤네 도서 야르침으로 발라 데미 간제스레 얘도 직접결로라 어 공스투브레 벤조 멤버 아 리니니 저 체육 공스에 투브레 데 팀은에 차샤는 지기 어 르안 주스 전주 되는 신기직 어 남아게 리색 제구된제 니에
0: 예,
1: 어 당당 시직이 롱질이고 된제기 근제스리
0: 대세수에
1: 어 리센서에 오든질링 요래
0: 아, 랭글스르세
1: 어
0: 근데 대세전 지나주다 아, 쳔바카 리제 탑딩 치고 신데네 얼마
1: 아제
0: 근데다
1: 급 디디직 근제스에 니도 죽을로 알지기 나가체 종라야 저기 제 리세기 접전식 베브리 데니 어 별로 망주 주규전 롱 주주코에 딘제 슈세기 어 직제시 베브리 딩은의 차시 안지기 어 같이 주구지에 아 디그낭 신기 지기 레센담 생지에 어 양지기 유스랑기지 근데스비 과셰스 말에 딱
0: 내리
1: 어
0: 주자.
1: 외메리니 슈샤 츠베기 어 제든지도 다 두승은의 차시 안지기
0: 망대지.
1: 어 두스 추 뒤지 디는 군의지 근데스비 야르야 주스 sāpa chēchē, tīnchē chēvīng lā. Tā tīngwēne chāshān chīk māngzō inē rē, sīmsī kēng, ujī inē rē, chāzāngi chīki tēngchō chī chēpa tāwsū lā.
0: Tā rizhī chīgu chīpa dhīngyā rwa,
1: Ā, rē, rē, rā.
0: rizhī rizhī. Tā tu dzungu nā chāchī nā chīki kārdī kāyā inā nā chāchāng chīki chārgū chī nā chāchāng kēnā dzungu zhī chīk
1: Rē,
0: rwa.
1: rē,
0: Rizhī, tā tu chīk tāñchū kī kārsō rā tūm rī
1: rē.
0: rwa,
1: Rē, kīnā.
0: tā sī tī chīyā rwa.
1: Rē.
0: Rizhī rizhī. Ān tā ndu tīrāng mīmbār rī nā kūngsī pībē tā tā tū lōgā lā kūngsī dzū rwa.
1: Rīrīgīlā,
0: Yē kuwar chī sū rwa
1: lāsī, tā lōgāyāgī kūṅsī tī mīngi tī sīyōrīlā, lōgā jīgī kēlē cēng kūṅsī, tī ngūni chāshān, tā jīgī tsō jīgī shūngdān, pāzu jīgī 저 주제 진짜 남자는 이해 된 줄이라

0: 다 딩원 자장 롭적 칼 차샤스 주나 어 로그 소에
1: 로그
0: 어 무슨 로그 원에 차샹지 야 랑미리 캐주다 여봐 수주기 캐주 여봐 양지기 딩디기 캐주 여봐 딩지 로그 망주 수제지 두서 노 롭적 칼 개요라 딩은 당신 양지기 어 그러니까 정센 팁스 말에 정센 팁 어딘지 이제 두수제 남자 딩지 링요리 딩은 당신 양지기 챔버 카 지기 원에 차샹지 조스 국자 대는 맞아 로그레 어 양지기 되게 난 걸 저기 이제 마무지 고구도 갈라 도서 차장
1: 어 중에 강
0: 어 중에 강 이제 된 적 고구도 도서관에 차시네 먼저 도서 깨고요 아 네
1: 안 넘길래요 마무리 그래요 됐대
0: 어 내가 마무리 하려니라 다 딩문에 차장 주기 저기 건재스리 총가이니 도수셔요 다 딩은 총가 먼저 있는 저기 내가 마무지 로드 로스스 제제 경기 쇼국도가 다지 총가 주지 총가 능구를 딩은 차시한지 로레이네레 직 도와야 직 흉 흉내 강하는 걸 배주지 요새 차장도 제 요래
1: 로제다
0: 차장 로제다 차자도 수 요래
1: 다 비기 정가드네 미디에 소소 거 없이 잡디다야 봐
0: 그래
1: 잘 뭐 돈 좀 가요 봐
0: 그래
1: 알레 무슨
0: 땅은 주기 뒤지 그 벤처 로제기 정제 이내리 로제 로그스 있지 녀바 차샹 다 먼저 퇴업 수용 요래니라 직 로제기 직 벤처샤나 가장지 수입인 디지털 투입수요. 양지 보고 투입인 좀 전별 로그인은 사실 마구레도 가라.
1: 응.
0: 도서 차장 안주 양지 그도 디운. 더 그도 지기 디제 쳐줘 건설.
1: 건설 거죠.
0: 어, 거죠 제 쳐줘. 어디 제기 디스요. 디스는 차전에 지기 로브제기 우지니리 김다이니리 차장 역시 지기도 쓰다. 제 지금 안 주지기 주요 더와 지기 로그에 스트레바 차전에 센트민도 그도 디네 녀 쳐줘 도스. 어디 제 어디 제 시도라.
1: 아시 뭐지 지기 저거 그랬나 지지얼 맞다 소소지기
0: 제 저항은 내가 보니다 단대기 로그영은 자신 흉기 거기 남장은 자신 거기 근저스비 지구 버바미 주지 내리 쏟아 내리 거기 저기 어 도상 지구를 인도 잡이야 그냥 집 저거는 얘는 녀토 요 말아 먼저 세비디 먼저 알마도 처음 요 말이 지대로 인도 잡이야 지금 먼저 김다 그거다 달 그냥 로그 게스트하스 된지 로터를 퇴부도 쓰지 냐도요.
1: 냐도요.
0: 어. 대회장지 근간주 근저스 그래. 참바강도 냠적이 직 제공망지 비요리.
1: 어.
0: 다 도중은 차샹지기 데니스 말에 데니문의 차샹 존지기 동스카고 온부진지 소를 다지 거기 시주 규자지 얘기.
1: 어. 아, 네 온부진지 얘기 다 그래 시주.
0: 어, 시주 규자지 얘기 진짜 얘기 레이든지 제브리. 다 디디지 디지디 좀비야야. 근데서 원부준진 오늘 차시하고 있는 지 가지 뭐 근데서 이제 나라 부조매 봐. 가지면 차시하는 그냥 파만 매 봐. 이제 마우지 두가라. 도서 통제 좀 야 소스 심는 원래 아 지 근데서 이제 다 도서로 이제 소스 생부 천재 그냥 지 동민점 도서 제제 지 소스 공식 민도네. 야 잡죠 도서 소도 지. 아,
1: 네. 더더더 지 가서 왔다 기자. 이러와.
0: 어, 네.
1: 기자리에 소주.
0: 아, 네.
1: 내가 라바르도 원부진제 몽치고는 이제 소소 원부진제 원부진제 때라는 제국이 지기 미세기 지중시중
0: 네네 네네
1: 다 혼자 하마고 네네
0: 어 어디는데 동안 주기 다지 원부진제기 그게 다 근데 시주딩의 주자지가 조대서 마오지 하고 오면 누가 소소로 지기 기건의 가르가르 유미딩이 하고 오면 내가 다 도성아 주기 지기 루치 제베 주율 지기 정카기 지기 멍수주 우지니레 차장기 땡조 시험이 능도라 다 친구 글로벌한테 야오시 치소스 다지 진짜 띵스부터 카세부터 진짜 시험이 치소스 제된 디 마제지 다야 디는 고려한 코나주 마카리안 주자지에 보든지 제요

과주 초니비 총주기 주제 렉수당 유진 점링키 킬레 제장마기타 중국 킬레 제장마기야 중앙키 킬레 제차 산내기 슝쿵 킬레 총수 공수제타 提醒 7개타 질순 토살 락제제기 킬레 숨길하점 딤듄나 슈유지 모주나와타 콩키 더둥 마인 변절타 미터지뉴 청진 변조소 사탈 제람나 미니 듄제 천제 사르두기 중제 직두토 짐드 체규탄 첩지 규짐 시부 텐규 미베 짐초 뒤디 청진 진키 링류 셉슈 말라르 디니 링류 짐드 말라 중규타 천제 사르두르 디니 탈괴 람규 고인냠레키 멍시덴토 동주시 지숭버시 케시 중부타 에시야타 유럽기 원망 뜬소니 미통 럭신타 시솔토베 고이 비시기 걸콩시지지주나 중국 신장 장르 총뒤 최대군이 신장기 딩서베 고이 대결치베 대외 릉루기 구수시시 에시야타 유럽기 드람 약수타 누초수 고무치

0: 이렇게 면주 속에 주대를 내둔 배화. 종타 종결을 크게 니동하기 차단배 종공기 면주 직두말라 도신규. 진린성 사람내배 산시신진 상로종결을 상난종기 리규투 람타진찬내 교주를 퇴출주의 간내세외치 산내티계 면주 퇴공 직규를 찾고 최대 종공기 차와냠제기 직규를 교동세용군주로 종규. 上南总给面看面军可以主任巡盘苏巡复习总堂派大人学习相冲铁人接力点下雨他这出租期给女儿就困难谈及女儿给各种地步的电脱总用给女儿就不让过你说这批苍马马拉南推出切片切开给特定的推动组织谈让过南就学习都给学习就学习你迷茫谈迷茫你学习行 민가라 랑게투
1: 로스비부장环境棚体当中央体로스结构都不清楚准确采购在内贴不着切不谈로스马拉体罗松给采购采购冷链大鼓组的阿基苏就是就清不卡储备会로스结构都不清楚准确切控制店不行不允许解决民忙电话的切片控别给工作运用切不谈必须控别处忙出电子切入动画推木出给了人不妥寻觅动就切口龙阿金给采购专业别在内能民忙给作为不设军械没法的透露动就提变就是控别动会密切作为拆除下不谈套路借用给鸡蛋给级别运气动过去罗素塔基础给送连续出电电谈对抗给零索动过卡洗衣金波的给送会都彻底加之是不是机器谈成就送信天因为略人给脱去做的鱼
2: 미게사시체미토롱아센게차고중앙비망초디기기레시칼레르베싱휴시진핑키통메섬듀미지바탄겐지이라덴보릉헤양규진릉부사베토균헤 롱아센기 차르규 종업의 신기 지도 덴베 조준태 괴제제휴 차르규낭 니도야미 숨줄로 리급 랑게기 중함 쿠르유기 뷰제 균용내 렉소 조주타 지도 덴베 중국 조준 제베티 개진기 피림 사바토바 제균 버시 방미기 튕기타 소와게다 시제찬의 차고 제바타 탄 제장기 믹세 뒤가 다른 문규를 용어 제바 박종의 부조의 뷰상 동포로 균퇴항 용도 동화 서수소로 초두 주경기 뉴바타 주세 문세 대비 토로 동화 종계단 종습기 미디 고류 문세 대비 렉소 동화 중카마라기 남아 정신타 대니 정신 대신 균퇴 정신제 균제 매바로 토로 동화 닝듀타 캡기 대자 주세 균제 매바로 토로 동화 계급기 중감 대자라 계린 뉴딘 토바체바 제도 대비 중국 조준 제배 랑차탄 참배 중감 고류기 주경마라 균제 매바로 투구 상도 동화 제도电别中国组织级别被选毕业卡级军事化切不切记民马忙作以中康库右铁一托普索尔坦一索尔铁索尔铁三米切巴拉托尔东局银系定域下个月囊中康库右级比赛雷索东瓦坦巴索永智坦天庸天居罗中康马拉松共坦中康库右级年过最近所铁空西囊明确做绝别归之切域 제도电别中国组织协助人基础人路停留间隙结合群用的组织级别密边给进行行日记级别他电电别制度电别中国组织协别龙安森给前个月中央把银行确定给做内两件规制协别能群用的雷索动画他帮美求给了马拉电别局用界这个当前是进步中不都听话协议接送也不是前个月能南门出档他三三给孟德比亚不亚不谈 서순소로타박소응외부사배주경샤주균용년랑련다르화중카마라렉소동교로지교로찰구당군디동화남시균도라카디후르타조화방미기 튕기당초계당균유로찰과치바제도댄배중국조준기대자기터티송화제도댄배중국조준기겐련마라퇴구창도동화소초듄태기조내랭겐구제시휴제도댄배중국조준시배롱아챙기찰구경화바닌 제도电别中国组织协共计，结合人别切断切割同目的。日期改变，切割第二，定按中康库里有松动的，制度电别中国组织协办了，立即切把铁通的。 중함 코르유 송교 내든티 박조 곡주 제반에 지도 대비 중국 조준 집에 조수 고군의 총규 집에 전부 다.

0: 토브리 당 젠즈
1: 디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페 레젠 슈구히 텐디 레젠키 낭튜엔 소니 로규 제시르 진티 년더 윤토 동괴 시베고스타 점린 분페 강제 보류 된도티 중크 수준타 카체 미토페 규긴 강인 시베고 사용 뇌스트치 웨네수엘라 유페 치르드 중국회 튠지 로지키 간엘레 드원 체베고 중국타 아우스트루키 터규 로데 저웨 낭튜 균체 미바 푸숨 초수 단위고 중국타 러디 미링키 뇌주 냠레 캡콘 Tiwe yang bata, jimba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추치트바
0: 시에치 이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퓨미 케쥬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궁금사 다들기랑네 생구축배 레젠티 중앙룽친 년친 지켜블레 궁키 벽에 룽친 더 굴지 주피에 미리 양년 레젠시 안에 팅디 레젠키 저경버 계주히 디린 퀴미 링게 처 모투 사투 표시 냠물 시피에 낭시 시부티 비교타 게남파 하장 년조외 송세카 쥐옥숨 체지시히 대령월이야 행결이야 제제수비의 송세 당부티 세버 제시핀소라타 세머 쇠남소라네 다나비의 송세 팡미기 쯔와 십티히 세티니 세버 제시핀소라키 사츰 삼치지리샤 세대야 채샤부인어 공년 보모 동림키 남비토네 당위의 자세지인부타 송세 시비 당양제당타 파르기 캡세 당능시 제기 냠그르던당서 내라키신 냠기 주부시 동림체유부타 동림키 남부티 제차부시도

0: 오야 초부친지 초 텐딜리제 슈삼 다 가지고 이 레제 지면나 어글로상기 무티니 지란서로 사절시기 제바 서비스 카드인 시발리에 여럽다벨리시에 쇼로가 니슈사 손바디 제시 제주인비에 지란스 디토도 닌주저유 다트아
1: ジャンガジャマジ、ランシンエシュゴワラツショ。ナトロジョンキベ、ロリペウェチジョンキジデ、アゴロサンキチジョベヘン。ジャンジュルリゾンペ、トブチンジツォ、コンガムサ。キランスヤンジャラ、アゴロサンキチジョンキディナヨアラクスシュギ。
0: 대링길리스나 어글로상키 무디니 키란스로 표기의 망주 중담 약고의 쇼로 중생 수와 시바시 시주인배 키란스 원만한 신지 약보 진인주 로유

오야 초부친지초 텐데리 센 슈잠 다가지고이 레전지면나 어글로상기 무티니 지난서로 표기 망조기 중단 님 같이 시주인배 지난수 뒤토도 인기 저유 다 되아

다 군들이나 안주가 냠지다 골라 섭이가 제체디에 제시 토르신 바다 다 너라가 자중고다 나초 먹게지 거의 손쇼가 다시 체르 동금다 대전다 샤쉐 군다시에니 카테조 금고기 시자 몸보실라 줄레시 바이 테나 추년데 도 마다바시 예로 난추 로녀지 샤와 총사가 토니 거의 손쇼샤제나 신다 가치아시 레상도 대외 난초 처음이고 냠지다 거의 손쇼시 다우나 데르가 렌세양 뒤체 공원기는 청자래서 넘버 2 뒤다디 바다 세진 넘어 뒤지 체시어 같이 넘버 2 문터더 뒤체 당 콤바 유엔나 녜레 콘지 괴디시에 비 렌세 옌바다라요 센초 다 참아 체리

0: 아림 아림아 모토
1: 겨우 마티 마티 겨우 틀라지 니무 사우신데 아카카 무슨가 무슨가 나라무 잡신데 다시 따와트 슈마뇽 더
0: 모노 쩌터왕데 니어터클
1: 살라선 땅야 친해야 오로 곤차디냐미 오저테 알아쇼샤켄라캬나야 알아로쇼녀다자연든 일라샤쇼멘비다트 세나니라다무체와든 포통한던데무숑 홍하든 포통샤다무체와든
0: 노르상달라초니체와든
1: Yang
0: Tun
1: Salah

0: 다한 룩스라 디는 랑골기 눈 룩스 틀리 차샤네레 고 칼칼칸장기 다 레게기 눈수디 치타제 틀리야 꽝 예전지 유바 다디 틀리는 샘라 헹게소르 징냠지 수인라 다디야 야카 랑골라 눈 다다한 누주민도 안저 제유지 케베 오르나와라 신나 능눔라 당한 주치 요시오스르와 틀리야 차베 정금디 케주된 유바 근데 윤디왕주 약간 처제도 토르주디삼바 능눔디 랑라 주르제 예조라브 유디삼바 간저 랑고르기 눔룩세 나로르기나 다 눔디 딱다 멀루바라 간저 랑동주 예조세기 간저 파르돈지 샤고바
1: 레즈레스
0: 슈잔티마세나 당주 눔디다 랑망부지기라 차용디삼바 랑망부 튠제 낭위기 뉴슈이네레 디둔기 치르주구유 진짜 겁을 있는 땅 안주 권을 쉬면 내신 너무 루세 나로리야 동세 된데 똑섬지 마삭베 이는 너무 딱딱 루베 이는 동세 마담의 체제 너무 게 랑바디 이나 자야면 너무 뒤야 폐제 다디 조사 매베서 차제 니 너무 단 랑 치르 튼베게 닌가데 치르 친제 나주 대자기 몸이 딩에게 닌가데 내래 치르 주동아
1: 쉬잖아 아니 너무 다 랑데다 고지야 폐용들 봐 약간 차와립도 님도 폐용들 아니 계시 동제샤 매베 이나 그 류제 마무리 치려야 사제
0: 아니지
1: 치료도 봐 매 중국인데 여백이나 답변에 제시하면 타마테야다 된제
0: 제나
1: 아니 놈디 규제 로바 치려 사베 놈디 규제 아니지 못을 매겨요야 라과도 놈뉴스지 로바
0: 지금
1: 된제게 니주 튼라고 싶어요래 휴잔테 다리 기란게 된제 순자 오늘 지금 도나지야래도 왔었어 지 인지민지기 다다 장교 개민도가 칼로와 마무지기 섬로 나눠라 야직 다다 양다 슈브이나 안직 소소 지금 의유에
0: 넣어
1: 당가 다다 양야 의유다 섬섬서 등의도 되니 세리다 미듐베 지단지래도 와 다 남샤 균도네 야가 등가 근거 지가 가리 임베 이내래 지금 놈들로도 동자 냠지 계시 계란게 모제 놈롱뉴 디 나눠라 고무 초게 놈주기 유베이나 봐 다 계란게 놈디 베티 창모 조유 바차샤 봐
0: 슈장
1: 놈 티브지 메 바차샤서나 고무 초게 놈주기 요를 봐 계란게 동자 냠지샤세야 디 동자디 갸자 응아자 쇼고 그도 가
0: 슈장
1: 다 슈장 고모 납게 된주제지 루 아니 이 고모 숨주제지 그러와 동자디샤 다 대 인성 콘도 슈베 놈랑바라 교리에 이내지 눈디야 피그레스기도 와 어디 동자라야 저그기스 랭게라 정규쉐이
0: 다란시 디네 랭게 솔라 담남규 안주 모제나로 눈룩베 급수 눈디 역도 이야지기 특시스도 한국디네 당안주 눈디기 치 넘버 이네다 치기 뭐부디 굉장히 이메다고 봐 최단 튠베기 렁눔지이나 디 도디이나 당시시주바 당조조시원라 당시시 다 계시 눈디 도디 칸낙바타 춘도동조 중
1: 냐긴요게
0: 슈장 어 텐데 임베이나 아니 이디 나로랑조 제유기다 응어제 셴바 텐데 유튜 지찬에다 디지기나 눔 셴바 예송게 텐데 니버디이나 눔틀이야 쳔마 눔제 쳔마 죽초와타 디신 너구리야 삽샤제비야 쳔마 텐데다 규티소 텐데 카베이나 사과도 다 쳔마디 스웨센 제와 텐데 주유나 지찬에 동조 망체지 뷰세 테점기 약분 매베콘을 수익동알 사디네 숨바디네 간저다 놈뉴 서지디 인지 최단 튠바다 넘경한저다 고려 퇴주 최외기 아니 서지 텐데리아 놈뉴가 조고바
1: 젤리라 다가스 군요 매바르와 텐데 인수나 페야 매바 디베야 모저 야보다 지난게 당에 모저 난로라야 아르바 눔 야가마도 조에 메 삼사기 지금 모저 야고 소소 선배 나라로 딘데 요르르바 다 딘데 유에바 있나 아니 지 눔 된조 남규네 디베도 난난제 아니 공침부 조야다 냠바만 고 데서 된조네 시라로야 메르바 중세 공토바 유에 있네레 체다 덴베 눔 뉴스질 페이지 눔로야 돼야 개침부 지레라 야 놈 가시에 즉 놈 뉴스 질은 뭐진 부채제 가시에다 심만의 롱야
0: 이제와
1: 더블랑 심바 규제 대표 된데 여기는 다 된데 인지 민지기 독순한 거야 알아봐 이제 그 친구 쉬이
0: 내가 선조는 게 잠들레 뒤 드린 게 링실에 잖아 땡겨서로 그디 쉬베 낭튜카 숨 잠지 다 용수 표심 배히 만나서 지메레 잖아 양결의 제용 땡게 수된 자고
2: 좀기 딩캉 이기 진이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kang jong zhuo ling
1: kang jong zhuo ling
2: singli ge gong gam sa ta de kinan be sen shi nan xin bi le zen di ni zhong ya long tin yin chen ji ge le gong pyo ge long tin ki kang jong zhuo ling le zen yin nga ni tin de le zen zo yong ba mi ma ya zu yin ti ri zen na ku be ren ge ge ni lam tu nye zha ri ya ku be pyeon jong la sa lun zhu zong 春对象卡东虫子竹林这是爬出来的虫子阿地尼给扑救他相中他的这个冷背头其他的个性预备过了竹林须被这部地区继续约虫子竹林这是爬出来的虫子提竹林那年罗尼修拉咱们送往康熙虫子提兰多擦给穷西一别虫子阿地尼给扑救他虫子提的电笔听过虫子天天天来他的笔玉米车作为空气错了用了他的气
3: 하바르토콩기촌즈쭈링기겐시촌망초겐니치디레드윈푼신시쭈브나와라좀제삼부토도 天津跟咱所谓蒙西高来那那这个虫子变焦头了，就那个查清新部，这你是的呢，这个蒙族个都个头了呀，太脏个，这个社会都用什么不什么做过没吧？你是，他这个在那人心人心哪里呀？这个全用个制作出来呀，也请变焦呢，他这样个刚刚学生部，压着压着亲戚呢，这个制作四周也不活了呀，这可说了，人白人白人白吃这那么做，嗯，就是你懂了嘞呢。 배제층부터
4: 네스 타다다가다라스나나
3: 독생이가 就苦叫个米仔那里，他爸爸那老乡都懂对吧？那他这种不来了，他在那里那喝的是那老酒给压着呢，就当普通说不有吧？他过来老个过个西乡那，我妈子来来就打这个来就吃不清吧？他过来就我妈米得不了点子，那来个吃瓜都他听说老了，人家点子吃清的呢，我妈那你们经过啥呢？听说老从那吃住去，人家那差着不来个，我听这差着不来了，他过来就告诉我他。 총수칼이나 다가나 신경나지 다 짐잠 머롱으로 고래는 게 많이 나지 무슨 즉 손들 손음 죽어야 걸리나 지금 저다 야를 된 자리 같은 데 소리 봐라 다들 내가 들어서나 제가 쓰주 양 양탁배 올리나 가드라스는 나 저지 주더블 된 자리는 제가 가서 비고 부대 유배 명시 올리나 다 다진다이나 다전의 심지를 간직 때 마고배 터니나 즉 주고 즉 짐잠 치중 매리나 소소 주고 찾아 신뢰자 통주여 봐 다다가나 신는 나 저 가드라스는 나 다직 시외 시외 변난이나 직념대 칸트데네 죽여봐 신도 냠래 칸 죽여봐 다가나 신게나 직 가소라 플레이나 냠대 투모 벤조기나 직 냠대 마간트데기나 집에 녀제이나 포마단샤 버튼데이나 사신이나 데여봐 다직 만조랑 그 총조월에 마데 양상신다월이야 텐데는 슉진여봐 다데나 투모 벤조기 직

0: 자자데나 야직 차시 야고 론스나나 망설마 군듬 자야 지금 두문 벤조 돈이나 지금 마 그런 잔죽된다는 주대가 망설는 군듬 자야기는 두목을 저하십 줄을 지금 간 마샤미 마시슝레 타그나시 장 존레 장 총조레 관계는 저하유르라 심슈유브레라 타는 중원의 가동 총조 위원 행강 원의 지진은 진남살라올 침바담의 균도의 능은 존이도 죽은의 제재 신주 냠레 한테 두기바
1: 신주르벨
0: 어라 신주르라 신주 냠레 한 죽제이나 타데나레이나 지글레가 지중 담만데이나 제셔보다 망조레는 편데 친구 준슈고 단내 망조의 그 레종원의 신나 지금 님비 총아 쇼레르 친제나 겐베 손음 체나는데 두고되게 통제야 치트바 아주 코라 남자한테 숙제 제가 때이바 다든데 돌려야 네 편제 전부 돌들을
1: 넷넷
0: 안조 가서라 다지 레마온베 돌려야 다른네 주고 다지 다지 처르신도 그래라
1: 넷
0: 다지 처르신 제 있는 다르지 주고 원의 지나나나 다지 태뉴 멤버 뭐야 원의 지나 좋습니다 이봐 증가도 주고 제한 원의 지나 맞아 이봐 즉 총소 유연한 거라
1: 넷
0: 대응하오래 양은 쭉쭉 숨이 봐 쭉쭉 제전날이야 증가도 주고 제한인데 있나 즉 시제 시제 이봐 그때 망조래야 편바 첨부된 데나라
1: 제제는 아니 디 응아디 추고 단도송이야 디 시중 고림네 쟁교어벨 야면은 아주 종주 집 집이 문에 있는 교어벨
0: 단다 우연한 관계 때 다른데 눈빛 대샤 되게 군림내 대샤래라
1: 네스 네스
0: 한소 다툰도 샹호라 대샤래라 샹네 종주 숨래야 즉 자고 제시거든데 래라
1: 네스 네스
0: 단당 아주 죽은날에 유리대 카징능 아주 지금 망조기야 마듀바 지금 망조기 우리 아직 드문 양변 졸락락 중대리 내자 제재 양들의 뉴샤보던데 양 죽소소야 숨숨다 응마 아직 레도르과 뉴샤 직제 어떻게 찾으래라
1: 네스 아니 다들 다든 간주 진중기 뒤무 변조르디 냠도 변조르디 봐
0: 래라
1: 디 차시한다 간주 전주기 개주시 시작한다 뒤무 변조기 디딩아
0: 당주 총수 제주시는 팀을 변조대 니도 주구 진짜 중립에 최 숨주 써지 그 판제 순제 소슈브레르 미데 내민 보게 증우 그 차고용은 지는 아직 과자고 해야래야 호라 지금 니도 주구 진짜 중립에 최 숨주 써지 판제 그 밀래야 지 호라 팀을 변조기 익자든지 소슈브레르 뭐 군림 차가 당주 군림 조요 망식 하더라서는 가동 총수 유일행가는 은 지는 나 조요 망식이 나 지금 중도 냠래한테 된 거야 아니 지 다가난 신경 조직내 나리야 집변조 칸에 폐기 동관은 같은 근데 이명 조 직다고야 어 근데 돈에 아니 지 용법 제재나 신도님들 칸 자지 즉 도모 변조 단속대 응우 즉 마감하고야 그러와 축전한테 유버릴라
1: 네스네스 네 신주 냠레 주야디 다조 다도 줄로레 간조야다 된제 주지기디디 봐
0: 오릴라 지 등내라 있는 건 좋든지 샹호랑하고 나고는 거래야 지금 남장 총조 총주 의원회관 숨겨놔래야 자공 대나를 내가 지투버릴라 타단다 카드라스는 나 조직 야 준두 로버트 총조야 아직 두고 유두는 타간 둘의 네워크 즉 의원회가 가동 의원회관의 자공을 내가 제약에 망시다 저와튼 되지다 즉내 진중래야 망조래야 즉 가소라다 블레 후라 단속대 신분 염려한데 우리 총내 즉 것이다기는 냄대 변조관을 야 자고 저것이 주버릴라
1: 네스네스 안 베르샤 샤브네 신 주든 제 디지 뉴다디 레거진이디 딱 간주 존즈미라리 봐
0: 제제제 내가 지금 건 총선에 미축래라 미축은니 미니지 데레라 탄다 가소라다 안주 표가 좀 낮게 그림 버스로라 진단이 가르발 오든데 그 미니지세 아니 호라 마신 건 전에 총조 위원회 가는 거 그 망조 미축든데 내가 집에 요버릴라
1: 네스네스
0: 혼준 말이죠 라자디 지금 검자랑 없어 봐 진짜 줘버릴라
1: 네스네스 아니 민게 잘 레거 근데 지금 그나 어스 열벨라
0: 다 됐나 있는 놈은 저 남자 숙청부터인데 간이 숨 잡으려나 지금 상승 자야 그 남자한테 당나 신게 지 자주력 주 집에 겁려야 양적 신 허술아 신고 주게 남자한테 이제 자주력 주를 땅 샬리 근데 숙진 근데 잡으려 다직래 진중간에 야오 탕도 또 남자 그래다 아니 지 가도 소라 타벨레 망조 샴데 슈아 후레 치드 후라 가소라 망조 들은 직신가 직접스는 직접 니 접스는 니 잡은 데 지제나 아직 망조래 아직 코라 님링다 두고 동게 라자 롬바던 게 저와던 데 잡으리라
1: 안데스네스
0: 직 톰란나 신게 직 직원 게 접상 게 계속 매장 들어 직 틈음 직 진주념래 칸데 직 상게 망조데 제데 편제 용하게 저와던 데 유브리라
1: 안데스네스
0: 아니 코라 지지게 코란 조선 푸베 용법 되게

0: AI 투미년주 투정사변과 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지 느끼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슈벨의 체생도르가수 생캔 헨게 군캄상 군인의 뒤도도 중앙 농치인치 지겹리콩 표계 체랑토 꾸지 슈베 집든 소베 도시 댐벌주 경교 런부사바 베베 교지베 인류 년준베 년준 슈베 치지리 前提 센조 나와 거수 슈규이 팀디 리체나 원래 거주도 나총 하세 인내 기체토 외민 인내 슈샤 매도 찰시 퀘베 하스 총기기 외민 인내 슈샤 송경타 균진의 등기 골크가 티슈규이 하스 총기 친군 추수샤베 나오유 교제기 조준 제제공 시나 토스 당부 향원수 내별레 등칸기 고마치마타 튀기 포니에 검주티 급시부 참샤바타 니수마치 담바 고드소웨 균진바 빈바기 공기 담도데디 시차타 로즈지 팀키 군저시러 괴주 지시 유진 니메 우실 콩기수 토도 추유베 처잠키 세도시 낭키 차고 하스 총기기 무미 진내 슈샤 송종러 유세 총제 토유바디 正式联文版重叠用数人看外面人类学校期村起人心期南站卡松的给出结果越变难民时期外面人类学校期村起南站集团给客人别南站艺术生人让众中心别南站习主席人重叠人别南站给出给人提醒总心别南站你给送去所送解越变难人不客气村起人心期云金把松的给出给起越变难给客人别云金把捐个他 让共中心别云金把西族重叠身别云金把古巨古总身别云金把一个艺术者对解语龙切东松的学生期陆剧点别萨特那种体那位西别谈听热期云金阴阳之期流沙不西中心语推过仓位明雄期马拉尼外面人类学校松中列团期忙都得不西他日记得松不内松 하스 총기기 총기 신비 외미 신내 수샤기 춘치 정신기 남장 칼듬바타 대신 춘치 정신기 균진보 원조 슈규기 레드윈 쿠림뱅뱅아 빼고 조심 총기 신비 외미 신내 수샤 송종 대천기 시림도 규디 원조 슈규 팀시러 조치 체바타 리카기 로지 팀 송주 하점러 랭경내지 투기 제시 땡기 레드윈러 멍시 땡부시 땡규 타제기 카타 랑경종 총기 总结, 人不行为民人类学校的民生, 马拉西在产业追思不谈, 给人人心体, 松用其大, 铁外卡塞的松语, 铁南美出空格总体为民人类学校松用体, 偏见温塞铁外推进, 总用体, 为民人类学校体, 南昌东北, 你懂假面你设计, 略龙就体, 卡十九十七年, 你懂假面你设住, 略卡, 古巨古松盘盲图, 修清情语,
1: 接着你懂假面艺术者住罗尔七站前边让共中心边外面人类学校去插嘴人心去南站去民族三边去美竹空格总去天际人心了让共中心边外面人类学校南站艺术则是三年前的天南盲区去总是他随军学养随军下桌随军对卡随军姐姐随军辣姐盲水姐去边日期我断了看不见雨
0: 蒙文格林铁了啊，念了开背过年，兄弟钓鱼精，他是同级级空心级，送给蒙文最灵活大钱的。提供起青竹汤个汤，小水辣椒，下面吃起所在所，昨年南站开始了送给蒙文过去，给出结果退休的那穷人，一餐三十汤，吃起牛肉烧给他，让蒙文每单位干年两点啊，四头鱼。提汤推送，军机明年接驳，妥当冷露养人心，退仓都起来。
1: 在那个出在他，军警去过，制作给修建内部所求，忙半天劝用你，接受千里千里，狂干团队去，军警明年崩开给他的内部谈，落实不可是蒙古追不上了，千里谈团队是顶快点签约，外面人类学校给孙秀提，军警内部谈，军警去电话提，明了了让一句，他如记得那边七十年，他是外面人类学校给路口，特段各谈不提。 破张波的列各级总结路卡图片面，外面人类学校的路卡通过玻璃及对托，正常切不谈及。随军去外面人类学校的路卡列前卡中一期，当年不是破旧塔，一次数年内，每日几晚随军日在年晚，在前期建议两次签约，正常签约图外面人类学校的人类三轨塔，那些团在正常区推进的组的，正端塔。
0: Biri, Dimsonje Siji Jinki, Chokdu, Dibu Jumbali, Nin Tirangle, Wimmy Rine Shushaki, Dimsonje.

중화 미리기 풍둔 등일 집인 졸람니 거두 체라 꺄꺄 임시 미리 꺄다른 원주 집에 턴토 개워 동주 장매기 특시 파르메 동타 미릅 토메 최녁 양양 집에가 슝부메베 중국 미만기 문베 최도 가제 능교 집시 테네 마르키시 진로 롭된 돈지부터 미리 꺄다르기 긴디 차도 쿠르웨 조르메 제림기 시단테 중국 공산당 루규기 카테 등 제베 체소 중화 미리기 시네 거두 장면 양타라 사르게 중외 꺄링 수입시 루규기 추균 징무 랑롱도 퍼블레 제색타 등이 제베신도 루규기 쿠르셈 쳔기 냠상양 됨시 수 중화 미리기 꺄다르르부 칭운규르 제베 루규긴 긴치코나 테라 중국 미만기 공구로 남다 쳔시 다와주베 사르제 메교 갸텐치라 중고로 마르키시 리닌 신도 개용시 중고영원 퇴미네 마르키시 리닌 신도기 체리다 퇴베 텐튼 퇴네 중고네 된 탁주지베 터블람니브티시 니럽네소 중고 지속기 레귀 자고타 중고 미만기 개고 균진기 원규르타 치네 용외 진주라 모고 지베 터주 자고 마르키시 리닌 신도 중국 소비 리구다 송제 제바제 트네 중국 공천다 뒤토도 운입시 뒤테네 소 중국 미망기 미지 상전다 미망 진주 계급 돔조르 된바 미망 디기 용어 제기 터주 제바라 띵시 교바른 교부다 중국 미망 300톤에 신원에 장원도 교부시 중국 공천다 운님 타고네 공천 진로 원주 제규디 당기 폭삼 최쇄다 터두기 미유도 손에 중화 미리 꺄다르르부치 용규 루규기 랭겐테 치슈 부장 매벤고네 차도 쿱시 롱어 쿱줄하 잠기 요랑 저도 체외 루규기 규림 난토 냠중 아마 도업체인 근인타 람주 여부타 매버 강기 급수야 난최 당기 타지도 토메 섬두문 교르신 로도 미냥바라 미마라 튠지 다 니치 제디 거두 강만 규부타 진드 강칠르 당와 바르체 긴동 램페바 논추 요산 제페바체 제데 주터 메바다르난웨 젠가 제르신 트웨네 루규 데프테르도 괴웨베 미유 긴고자르 체체 제르신 샤유부타 지룽기 뽀다냔베 지차기 루규 냥아야 티유시

오야 초부친지 초 텐딜리제 슈삼 다가주고이 레제 지면나 어글로상기 무티니 기란서로 사제리시기 제바 서비스 카드윈 시발리에 여럽다벨리시에 쇼로가 니슈사솜바디 드시에 제주인비에 기란스 디토도닌 유저오유 다트아

오야 초보 친구초 텐데리 센 슈잠 다가 주고 이 레전 지면나 어글로 상기 무티니 지난서로 표기 망조기 중단 님 같이 시주인배 지난서 뒤토도 니 주저요 다 되어 아

0: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股粗本呢，中央农村人民经济部员工，票给农村行。给他那俺做了咱三百来土鸡些学，我那俺做天然给来咱看给我的学区行。天涯秋水出不来，断不怕啦。几个给几句给一个四段来咱东区他，秋水断不来，给不怕啦。三脚来咱东区，秋水给不来，过别怕啦。
1: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교추주구분의주부파라감개초두레전동교추주주분의종이비파라암개초두레전소동교추주종이네조송비파라선교레전동교추주종이네조송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교추주주피네정업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동교 추주정은의 주주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드윈 레전동교 추주주주분의 주둔비파라 선교를 레전쇼교 추주주둔의 주업계비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전동교 추주주업계의 주구비파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전동교 추주주구의 니슈비파라 감계 초규 레전동교 추주 니슈네 니슈 정니비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주 니슈 정니네 니슈 자송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규인비 헨게네테다 센시능규 저와유

0: 미망기 지도 덴페 초와르 장페 리메 베톱기 믹세도 지화 귤주 피게기 춤제 낭레 마와타 낭르베 창샤기 군헤 미망 용라 펜바토바르 구디당화 튜모 추규르 낭르베 응외세 되베 공외정신기 피림 튜주로 구디당화 제 체디 미망기 톱서로 탄 기소로 대소로 제 균세메 바르 치로 조와 지신규 니동 중일료 다와 죽지베 제 중앙인 사르도 담튼 중회 급접계베 중앙 첩시주의 윤례 오유남 조심급회 태묘대제추 미망 소관 지무 총진세마를 배유바시 군기 도구르 친부지에 투지를 지역수지 시진핑키 미망기 지도된배 초와르 장배 리뮤니 안추 베트기 믹세인 미유기 디기 유체 가지에 예주를 된해 서준차구 안추 겐티니 땅용탄 개용미리카기 미망라 툰디타 니지체네 무디 삼도르 징주동아타 율주고이 균형체파 지소기 툰기 뉴슈 균체메파라 징주타 공비동파 망소기 튕기타 소베 강에 타주 후다제 제디 로딘 유밍아 튜몽 추규르케 럼부터 교육시 응지 덴뱅아 송규 미망기 소와 대신 기버 용화 체규니 계급주 튕진힌 당기 초진 주께바 초춘 지역 수지 시진핑키 망소타 미망라 지와 차나싱 사네카도 독심나와함 야나 총독해 진 조주나와 강힌숑 망소남 대신 기베 초와 기투바 체규니 토다 바르숨토 공개 투구르 나서힌
1: 你懂就送旅到我就接班了湖南湘西花园村十八栋重组的东西能够几个书记内部有一个人去都是托马的对南区习近平起安岁有一个人来听了腾子几个不是全部着我们用了托对亲笔密切提大家电梯前面送来听卡西藏安主播他我托电区预报单盾牌日益组织内部有一个人接下过些送去 这个书记组织开始写送十八栋重组预报单盾的重新预告单苗瑞给签注天天地主所天天团队给新切巴坛之一年冬出兵落入预知突破穷学他这十八栋重组他国里重组他两图重新台阶给冷部推梦套进行学十八栋给苗瑞签注人类团队参与公司跟国化成果讨喜 라시 코나르 덴네 안주 침주 라제 윤진 제바마세 링뉴 코르카나 튠제 제베 침주 튠제 테다 요고르 튠제 타 링네 사두 튠제 수 유르와 제베 윤보 마도 칭송 시송 유바시 의저가 도르게 먹더블레 게가 톱치 지게 수지 공무메 토겐 조우 시바타 공무메 테나 쇼파 공무메 더 규제 나와 타 림베게 수지 의요르 톰진 치바타 당 용게 공어 창메 가도르 먹더블레 게가 링주로 규디 단휴 你都你说自己略到我你边了这个书记习近平起借用给欧洲高度的给超动行动促进头当用他借用米利卡给民办给推梦别军切不局中国空天党五年年龙国家坦白科罗费推给前的人让给欧洲高度的给蒙特了超用的给个托越些更令安切不占难学密集干绿美容协别军用就今天孟用推梦出去了规定动画题恐怕电波不要特别怕了他 Tine, mimangki ribyu kaang cheba tere gyurju ki lenze tedara che gui pe ngale labwe gu ne cho yung ne gyurju dingsab tongwe par. Tuyra sabar, mimang diwara zingyu tayung che pe rintang ki dun cho toda par sumtu yuwa chi mi. Leishu ni, mang cu zawa yin la, kongbe ki meng si yang hin. Talo, genyong ki chonggir ta chongde tu, sadu leishu che pe ngunba mikbi ni mi chi chik tong ni ki yin hin. 他留到我堂屋内到我阿伯爸了让这些雷树南北几千年电不行秘书听过他几所跟送不不长王小平去俺去确肯几天的雷树也没问别都不是我跟丁色七八堂西人给雷树爬看家给动画业主把罗那跟着了明白在女所长南站看几百话行不雷树别雷树他们俩家给动画刚刚预备去做了雷树的肉肉线天空说雷树电不突破堂拥抱跑跑了肉肉接起给行行送学
0: 내다와타면주치바니망초기치투구루치슈치베망수내둔체식시 리쿠투 람타 징찬네 교부줄로 퇴출을 조회 간내세외치 산내티게 면주 퉁고 지규로 차구 체디 종콩기 차와 냠지키 지규로 교통 체중군주로 정규 상난 종기 면카 면퉁 可以 주린 循盘 수循复习 总塔 팔다 징슈기 相冲铁人 接力加下雨 타제 초초 시계 뉴르교 콜람탄 지규르게 괴동 디부르 딘토 종용기 뉴르교 블랑코 니슈 접시 상마 말라난 투주 제페 치케기 터링네 투도도 접지탄 랑고르 난 교수 제도지 유지 주규 예시니 미망탄 미망니 예시힌 민가라 랑게투 점니 시비 시균 치슈기 면주 추디 말라탄 롭스 말라 지소 겐소 말라 제조 신휴 롭스 케고난 멍시 롭스 캡제 투제탄 강제 뚜창 창마 윤보 투진 계급기 찬용 추제도 내휴 롭스 부부장 화진펑키 당중앙키 롭스 계급 돕신 속준키 차구자내 캡자 체바탄 롭스 말라키 로송기 차취 차구 랑린다구조디 나지수 듀르주 침보카 주비회 롭스 계급 돕신 속준차치 금도 댐부식 부유지주유 미망 대화를 제배 공백이 공백 윤충 제바탄 뷰디 공백치 망수 대자치로 동화 튜모 초규리기는 뷰토 슈미 등규 체크 롱아진기 차구 중앞에 자네나 미망기 초외 뷰세 윤세 매파를 토로 동규티 벤주로 공백 동회 믹세 조위 체수 샤바탄 탈로 개용기 지단기 지배 문지 동규치 롭수타 지소 갱송 레슈 최대대탄 뉴캉게린소 동고카시 진보르키송회 두체디 갸자십주시지탄 청중송신해 니외르르징키 토슈수리규 미게 사시체묘토 롱아진기 차구주영합에 망추디기기 레시 갈레르비싱규 시진핑키 통매섬듀 미지바탄 겐지이라댐부릉히 양규진릉부사베토균해 공천당기 고치피 지소링루기 차샤 무두 공배당디 안주 망초남 아르베 지도된배 초발 르투바 제구시송규바시
2: 디글레군의 비비네즈 니자르 계시지급 강기 지도된배 중국조준시비 롱아센기 철구 종업아 빠짐신니 롱아센기 철구 종업의 신기 지도된배 조준태 괴지시규 철구낭 니동야미 숨줄로 리급 랑게기 중함 쿠르유기 뷰세 균용네 렉소 조주타 지도된배 중국 조류 지베티 계진기 피림 사바토바 책임바시 방미기 튕기타 소와게다 시제찬의 차고 지바타 탄 제장기 믹세 튀가 다른 응규로 용어 지바 박종의 부조의 뷰상 동포로 균퇴왕 용도 동화 서수 소로 초두 주경기 뉴바타 주세 문세 퇴배 토로 동화 종기타 종습기 미드 쿠르유 문세 퇴배 렉소 동화 중카마라기 남아정신타 대니정신 대신 균퇴정신제 균체매바로 토르동화 닝듀타 캡기디자추세 균체매바로 토르동화 계급기 중감디자라 게린누디토바체바 지도된배 중국조준체배 랑차탄참배 중감구류기 주교마라 균체매바로 퇴구상도동화 지도된배 중국조준체배 배순비입카지 준서와체바제기 미마망소기 중함쿠유태기 톱소르타 기소로 대소르치의 삼미체바라 토르동규 인시등유 샤르그낭 중함쿠유기 뷰세 렉소동화타 박소뇽지타 태뇽튼주로 중함마라 송경타 중함쿠유기 년고 최진소 캐쿵시낭 믹체조오줍게 구리제유 지도된배 중국조준체균이 지소링로팅립젠기 계급 균용내 조준체배 믹변기 진식이 rikji kebe, tatin dunbe, zidu dinbe zhungu zhugzhun xebe, longa zhengki chargui zhiongba yinang. Cho dunki zhune lenggen guidi xebe nang, kyun yungne leksu donwa ta, bangmei cho gyuru mala dinbe zhugyong xe, zhagdan cilsa xinpo sum, burdu tunba xe yueji zhung yubshi. Chargui nang, namgui chudan ta, sazangki mgdab yabu yabu ta, sasun sohru ta, bakso ngubu sabbe zhugyong xa ju, kyun yungne laklin darwa. Junka mala leksu donggyuru, zhigyur chargui ta guidi donwa. Namsi Gyundola Kade Hurta Chokwa, Bangmi Ki Tungi Tan Tsuwa Gyedan Gyongyur Chakwa Chepa, Zidu Dienbe Zhungu Zhugzhun Ki Dijia Ki Tati Songwa, Zidu Dienbe Zhungu Zhugzhun Ki Genlian Mala Tugu Changdu Dongwa So, Cho Dunte Ki Zunai Lengkien Guiti Xehyu. Zidu Dienbe Zhungu Zhugzhun Chepe Longa Tsenki Chargui Zhongwa Ni, Zidu Dienbe Zhungu Zhugzhun Ki Gungki, Gyegab Rinpe Chetun Chargui Tongma Tehyin. Rikji Kebe, Chargui Dini, Tengye Zhungkam Kuryu Songgyongne, Zidu Dienbe Zhungu Zhugzhun Xebara Ligzhi Xeba Tietongne, Zhungkam Kuryu Songgyongne Dunti Bakzo Gokju Xebane, Zidu Dienbe Zhungu Zhugzhun Xebe Chosu, Gokguyne Chonggyu Xeba Chunpatan. Nyedong Gyami Sumchu Songaloro, Zidien Zhunggui Mikse Ngungyur Yongwara, Sashin Dienbe Mengshi Ding Yueji Songyubashi. Langshi Shirsung, Rangyeki Nyedong Gyami Sumchu Songaloro Liga, Zidu Dienbe Zhunggui Mikse Xize Chane Ngungyur Yongwa Chayutan. Tuyrub di tuyigila gyangda qina, junkam xebe kyun yongne toru qinpa ta, bangmi ki kongpe dongda ta, cuwa gyeda kyun yongne zhubi. Zidu dienbe zhungu go gyunne zhun sarwa xe kyushi. Longa Senki Chargu Jongabani, Longa Senki Chargu Jupshibe Kakruki Titu Imbechanye, Nazin Chitu Ki Tusamshi Hindu, Nedo Yami Sumju Songalu, Zedan Jungu Mixi Unjur Yonghara, Gaze Mungshi Dinkutan, Tungin Jungu Imbashi.
0: Digale Kune Biwen Nisu Sakwe Barre, Geko Kongbe Tan, Jurju Oyunlenka Nesindo Chungwara Singna, Nedo Nisho Zaju Lu, Kasumbe, Kachin Niki Zugju Namchang, Nijara Samju Chibatan, Kun Yurin Lake Way, Mixi Gibi Mungu, Gortung Jur, Chidong Gubia Sumju Sanga, Guji Chesimbashi. Tina, Talu, Kachin Niki Zugju Namchang Ki, Sedu Chazan, Samju Chesimbashi. Talu Nesun, Geko Kongbe Tan, Jurju Oyunlenka Ki, Jiyu Leri Zunir Dizian Tan, Yamji Gigunhe, Kun Gortung Jur, Gedong Guji Chedi, Namchang Kachin, Chikdong Shibja Jubdun Zugjun Chepar, Gabjur Cheba Tida, Senze Sabdu Tan, Jiju Babju Ki, Junkam Sungjon Lasu, Jiju Gyuji Jimju Mengshi Jigu Kachin, Chongir Ki Sawa Dong Lam Chawa, Chubi Leja Kachin, Nubju Gamsu Jui Lam Saba, Turim Lopsu Buse Tordong, Chengsum Leja So, Zune Kikung Suyu Bashi. Tidan chep jitu, chargui sugui tan, si ju denbi, jiksui lamzui sadu soki, chedabla gudi kangyo donxin yuba tan. Tidan, janglam ki majo tan, mungu duri tan, rinkong lamzui tuzang do donwa tan. Jichu gyugi chonggiri ki, zokchu zangsi ki, jundu nambi gyurju la gyabgyur chepa. Xingli ki churin chukdu gyurju ding sabdo donwa soki te, buse topi gwenhe, kejik niki zokchun legin karla gudi donk yuba shi.
2: Digli wunye bivane zu, dilu zuntu, Rangye ki chumi chir dung shi gyun, gyun tu ngang chiru chinpa tan. Tunse ri ki chubcha gyun che me bar lek su xin ye. Zir xun su zhung li ri ki chi chumra ri gyo bar gui nu saba ni yu. Ga gui dung zi le xing na, di lu dao tang mu le nga bie bar, ge tun chumi chi chik dung gya mi sum ju sub dung tan dung dung chir dung chinpa tan. Chir dung ri dan dung poro, goro tung chur gya tan gup chu kuku tan chewa gu xin ye. Ngui so nam, kola shi biu gye kub tan sikui gya tan ngub chul hak zam la chir sun che yu bashi. 태낭 유럽 난지다 아시아 샤류 난지니 시동 체류 조티인 바시 시동 튠제 남아 젠기 남바로 투비우진 장자 취미 시동 군부로 고르 통주를 갸단 십주신해 취미 시동 진다 동보르기 주체 뒤인 송휴 소리 취미 지 뒤인 삼 시동 신해 规矩 체류 균제 매바르 갸실 신휴 인류 경의 레스 취미 계동 학삼 시동 시바 대다기 직시 고르십타 천십 룹지 지배 십주소 规矩 지 고르요 남아 젠라 갸휴 Genangki tuku sangwe tunne zeta chajuru lekshar dinhe, ge tun chumi chitungki si kyun tenbyu ngang chiru chusin yu.
0: Digile kune biwe ne su, sakwe bari, zhongku sokchim ta nyujub nyamchil henso ne xingdo chungkwara xingna, dawa chukwara, zhongku sokchim ne riki targe dunjang gyajin ngabchu tan chengchung chuu simbati dawa koma le gyajin ne lekko tan chengchung sum par yu bashi. Tinang, le gu jimburu dunchang dunmar par yu bashi. Gwekwe tuane dina, ngakto sarbe dunchang gyajin ngabchu tan chengchung sum simbati dawa koma le gyajin ne lekko tan chengchung ji par yu bashi. Lokdu chujie jikche sujun tan, chendong jikche sujun, jimju gyejin jikche sujun, nujju junchung ki kimju lokche sujun so, so jimki gogo laryang mangto zhobwe nengchui zhung yabu yubashi. Majo tenne dena, denja yunur ki majo likchub changbur ki dunchang gyajin ngabchu ngabshi tan chengchung sum simpati dawa kongma le gyajin ne lekko tan chengchung ni parwa tan, tena xanglam gyejin le ri tan, kajui gyejin le ri, buklam gyejin le ri, Jaxi Nyurki Leji Jie Changma Gyaji Ngabju Yenki Gyaji Kyokung Su Le Yubashi.
2: Digli Wunye Pipa Nizu, Sargui Bar Nizhar Gongzo Jiebe, Longa Zengki Chargui Jubshibe Jengki, Pyonchungki Xingle Tan Chongsib Kongpe Ki Jiyu Chumze Sengyuru Yongzha Songdi Tongni Shido Chungwara. Pyonchungki Xingzum Le Dunla Lu Yu Rengxingki Chumze Top Yubati. Jigne Xingbe Bopardi Yeyongki Dunze To Leba. Chongsib ki chongmi miri chanyum guiju chobi yungbub lojir chanyum gyacha gusa dunpanhe, parche gyayung ki ang tangbur liba tang. Chongki tang chongsib ki yungbub tabke nisa gyene nisa nga par chungdu chimpa. Uju mibur ki miri chanyum yungbub gorchi nile gyayu. Nine xingle tunu ki loju ki zindu sabadyoba. Rimzi chana sechi towe xinga mochi xibge ngabju ngabshi tang chokdong junpa tang. Dilo juri tunse dunchi gyatan chunga simpa. Xia gong wo sum ta, mo zhe tun zhe ni ge dun chi gya le ge wa. Jiang duo ge tian suo, gong ge tip ge xie bie, xing le tun zhe ngab ge jub shi xin yu. Sum ne chong sib ge namba qiao yong ni lek su qin pa. Lop su ta mian ju, du kan xie la gen le nu dian tup jin, rim zhi qe na sa du qim dun zhi du dian bie chong sib jik dong zhun ma ta. Xi rim ge gen da ta zui xi dum zhi xie xie, gya xiu gup ju kuang le ge yu. Xi ne, zhen zhe xie dian mi ne de gyur nu dian tup pa. 내탄 지야 속기 천세 서류 도구 락달 제시 로다르 센세 미능 아동 학습 총습도 균이 락제 겐산 랑고타 칠레 시대미는 미팅 치직타 초동 숨길라 소종시디 총습 다르게라 쇼용네 대결 체유부 제기 총제 상고 토유부시
0: 디게레 군에 비웨 네츠 니자라 여주 뉴주 제신 배간 인신 링뉴레 덴테 주리 람신 배바타 정규가 주리기 비세레 십세르 제반테 뇌미 쿠르송키 주리 즈냐라 제베파라 달로 사자망부 주주 강키 링뉴 탄 뇌미라 제 사바제페 주리기 비세레 게링 투베카라 톰레토 뷰글레라 링콘 야고작베 피송은휴
2: 디글레 군에 비브니스 니자라 게겐 톱지르 동웨레데 개위 롭스 튠주랑 뷰세 토르동 샤르구 제비 토로베즈 강기 속지타 고이 차도 롭지 높규도 규베 셔지 니사 레고르이 최대 익제 개린 레든 소중기 냠지 레든나 군디 동부에 베리 송도디 종의 개위 롭자 침으로 소규 비진 개위 롭진타 텐진 롭진 산동 롭진 중앙 미리 롭진 종의 롭진 종의 미리 롭진 소 신우 규기 토롭주 학삼기 비즈 강기 군진타 레괴 긍진바 촌도로 중에 정지 직류라 되니 토로 비즈 강 초교로 공비 동아디 뒤조릉항 비세 토로 당에 사르틀라 샴디 슈시비 주든 소르 민에 비리 딩습 제휴 비진 기베 롭진 비즈 강기 군진 왕신 방기 사르괴 베제리 당에 능급 안주 디규 냠듀타 냠주 냠지 제기 군디 동외 레게 람주식 차과를 시신규 비나 진내 안주 팀촘 체지 지비 남장식 냠도 되휴 안주 비진 기회 롭신기 니치진 제유 롭신타 대주 중에 체지 소부 증조타 증조 기내슈 롭신기에 라카종네 냠주 지신휴 니네 안주 롭신토 배주 관계 레드미네 롭종탄 튕쿠 냠주 기치고 비신휴 대단 접지 안주 비진 기회 롭신기 랑키 사르 튕쿠 지다르 체네 로교르 체유기 롭신타라 고예교 취십 지신 유지송 유바시 시도 중화를 식는 비진 기회 롭신 비주 강티 계급 준비 남자 니기 니치 전부 인병 문제 대공 비딥 현디 수표와다 랑도 케팅 정시 주 고의 제바 진숨 치치기 차도 수준 수바 비주 강기 레미 레네네 제디 외종 제바 소기 제답규 종의 계획 롭신소 미리 서괴기 토림라 진보예네 네피 로교를 제규 Nidong ni ziang lo konara, zong yu ta sichuan ki miri se gui ki tolo pla chong ni, rinzi chi na kye den cheng si tuyun kong zui mangbo go yi wa ta. Cheng yu miri ki gilo mi ting chi sum lak zam su chong che wa so. Xinu yu ki tolo ki ce den yi ki tuyun kong ta, chi le xe den mi ne war ki heba nu den ngang se yu. Zong yu gewe lop chin bizu kang ki gu zin li wun zu yi. Bijin gewe lop chin bizu kang ki tuyun ringbur ngan zui bizu kang la ka de ro gyur che xin yu. 티니 니티리 구인베 잔디 니람로 시싱 나즈 롭타라 비티 치차라 신디 수피웨 나즈 비즈 칸기 비티 기너리 퓨숨 소소 신베카라 던도 롭센기 체진 다 시자 제보 소기 태도 뉴버 춘부 튜 유지 송이 버시
0: 싱글링게 콘세센 주르니 주슈 켄덴 즈완젤라 담바선 함히 리젠근 군난 켄 다와 체린 나시
3: 미미 다지키 난즈 락바라 추기지
4: Mimibu jiki, nganzu lebur chukiji.
3: Chuchuti jiki, nganzu chuchu lembarchi.
4: Chakdo yubi chijuyi, muchi yinzi lembarchi.
3: Mi jiki zhiyangsi, gyangzhu checho.
4: Nyamzho rinu zhiyuani, ngenji dende, yangzhen shiki.
3: Sochu kangshiki, yuki minan, gyongwarchi.
4: Miri kaki, tunji yage dang, tuimung gubini, 中华民族的作战内容党，读书内容，热爱内容，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페리첸 슈구힌 텐티 레첸키 낭튜엔소니 로규제시진티 年的云图东归西北国堂，咱们林鹏撇刚在玻璃电都贴，中区苏军堂开车没图撇，究竟抗议西北国？三月五日前，文字资料有撇，七日中国会，团结肉质给干年里转弯七北国，中国堂奥斯出这些特具肉的周围能团，军前没办配送厕所单位国，中国堂乐迪梅林去，我住娘来开矿。
6: Tiwei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트바
0: 셰쯔 일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쯔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궁금사 다들기랑네 생구축배 레전티 중앙룽친 면친 지켓블레 궁키 벽에 룽틴 더 꾸지 수비에 미리 양년 레전시 안에 팅디 레전키 적용버 계주히 디린 규미 링게처 모투 사투 표시 냠무 시비에 낭시 시부티 비교타 게남파 하장 년조외 송세카 쪽숨 체지시히